불로 서셔의 두 현더사이 이해할 보일 모두 애쓰셔 소 언데스 러스 디어 고일 후 애쓰셔 살소 스낵 시몰 할 시대 고슘 히어스 두 연길 두 비스 오플레틱 사이 Menschenskind von Heidenheim Ich losgest zu allletzt